치다다오 요만유지 가야바 마장지니 다오팡크로 아이 다오팡크로와 감다다 부르노와 파오부클랑 그냥 요만 가야바오 아이 당당지낭 바오야이 노싱노콩 할렘카오 아이 사쿠수장 할렘카오